0: 빵.
1: 뽕. 너라? 너라 자나가?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바친 유머니까 궁안이 뿐 그레스.
0: 그레스 오빠.
1: 뿐 사사에. 그레싱 뿐 뭐든 강갱기 갱갱.
0: 아람 뭐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싱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갈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. 뜬 와룽. 너뽀 미니마켓. 쩍갑 낭기 그레스. 뭐든 싹 낭기 주잇.
0: 백궁.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. 바이얼 마니코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.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 lan aman.
1: Walah.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. Nggih pun.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